0: 실만라이 게 번에 불러오는 혼자.
1: 예 시절에는요 큰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어요.
0: 불안한 디네어마 제주 소라와 소리고 남조리라 불러오니 잘한디요.
1: 그래서 철수 아빠, 순이 엄마, 순이 아빠, 큰 아이 이름으로 남편을 불렀죠.
0: 그래서 초라고 부바와 초리고 부바 번데이 제주 산단고 남바터 실만라이 불러인디요.
1: 어느 아내분이 화가 잔뜩 났나 봐요.
0: 엑제나 실마티 어사대 리사기 티노라.
1: 그래서 남편을 거칠게 부릅니다.
0: 그래서 오늘 아프노 실만라이 니키 거라 섭더만 불러인.
1: 집에 있는 큰아들. 말이 안 통하는 사람. 무능한 놈. 무책임한 놈. 나쁜 놈. 이 정도도 센 말인데 좀 더 거친 센 말이 있더라고요.
0: 가만 벗는 제도 서로 꾸레노 부지는 만지 어여게 파타 거짓말 버드마스 만지 이 섭도하루 앞에 거라선 따라 요반다파니 버디 커터로 거라 섭도하루 라이선.
1: 남편을 남의 편이야. 왼수 같은 자야. 그놈 그 인간 쓰레기야. 걔만 또 못해.
0: 실만라이 버라이코 만체 서투르저스도 만체 뛰어 파다 뛰어 강갈 포르고 투브로 구글 반다 보니 떨로 있을고 많이 불러오선.
1: 요즘 젊은 세대가 남편을 향해서 쓰는 아주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. 한남충 한남충이라고 한대.
0: 아저분이고 유바 부스타리 실만라이 러칭 거리라 요즘 니게 어느토 섭도 프로이거선데 뛰어 섭도 한남충. 어떻 코리아리 푸르스라이 호쩌오니 호레.
1: 무슨 말일까요?
0: 요 게 보니고 호라라.
1: 한국 남성 중에서 충 벌레 같다. 한남충이라고 부른대.
0: 코리아리 푸르스어루 기라와 퍼탱라 자스테이 훈 번데이 한남충 번이 볼아이가 훈레.
1: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에요.
0: 그러 यहाँ उपस्थित हुनुभएका श्रीमतीहरुले चाहिँ आफ्नो श्रीमानलाई कसरी व्यवहार गर्नुपर्छ होला पहिलो पत्रुस 3 अध्यायको वचनले यसो भन्दछ
1: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.
0: 기나바니 पहिले परमेश्वरमा आशा राख्ने पवित्र स्त्रीहरुले पनि आफ्ना पतिहरुका अधीनमा बसेर आफैलाई यसरी नै श्रृंगार गर्थे.
1: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? 시작.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. 주 주인이라고 불렀다.
0: 아미 सबैजना मिलेर एकपटक पढौन त सुरु गरौं. 저서리 사라레 아브라함코 아게 팔은 거틴 러틴라이 प्रभु 번틴. यहाँ प्रभु अर्थात मालिक 번이 불라이에고 छ.
1: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다. 그럼 자신은요?
0: 메로 मालिक 번이 불라인. 그래서 봐요. 우리 아플이 자인 아플이 게 타닌 더.
1: 종으로 여겨.
0: 아플이 거마리 어떻 다시 서로 타닌.
1: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에게 최고의 존칭을 쓴다.
0: 부디만 이스리레 아프노 실만까 라기 섭이 번다 우처 아들아르티 섭도 프로에 걸세.
1: 친구 앞에서나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을 최고로 존경하는 단어를 쓴다.
0: 사티바이가 사무 와 초라 초리가 어가리 보니 운레 실만라이 서복소 아들 프로컷 거니 섭도 어루도아라 나이 선모던 거세.
1: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들 앞에서.
0: 섭외번다 모토뿐의 구라짜인 초라 초리가 어가리 호.
1: 열 가지 다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딨어.
0: 성사만 너소대 구라 짓도 부조 바이코 실만 까하 바인자라.
1: 다섯 가지 다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딨어.
0: 빠쪼대 구라 섭외먼 뻔의 실만 까하 운자라.
1: 세 가지밖에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두 가지밖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을지라도
0: 점마 띠노다 쿠라 마트 먼 퍼리다 보니 와 케벌 두요다 마트 쿠라 부치도 부조 바에다 보니
1: 얘들아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.
0: 나니어루 호 띠미르가 부바 바스톱메 에드메 마한 훈훈서.
1: 너희 아빠는 엄마를 최고로 사랑한다.
0: 띠미르가 부바레 몰라이 상사르메 스베반다 버디 마야 거누훈서.
1: 너희 아빠를 만난 건 엄마에게 최고의 축복이라.
0: 디미엘과 부바라이 파우누나이 메로 지번코 서베반다 툴로 아시소 번우버서.
1: 친정에 가서도요 친정의 형제들에게도요 엄마 아빠 김서방 대단해.
0: 아프노 마이티가르마 자다 와 마이티가 다주바이 디디바이니가 어가리파니 아마부바 아무라 실만터 니케 거접가 훈훈사니.
1: 실력 있고 귀하고 의롭고 믿음도 좋고